呀，德拉西呀，德拉西呀，德拉西，蹦起来，呀们都蹦起来，呀们都蹦起来，呀们都蹦起来，德拉西呀，蹦起来，德拉西呀，蹦起来，德拉西呀，蹦起来，德拉西呀，蹦起来，德拉西呀。